0: 있어. 그 로봇을 그렇게
1: 해놨다.
2: 어이 봐요. 진짜 세지 않으냐.
0: Сиырдың жапасы анау.
3: Ма! Чырала, чырала.